0: 그건 미생. 요비름은 다 자만아 봐가 갑툴도 프라이머리. 인가 요비름은 다고 자만아 봐 꿀이. 인가랑가마 아겔레지다 분데게 겔레련. 고고 맹겐 비케 장글레지 고 자만아 봐 갑툴로 프라이머리 겔레지다 네 방가나 카베사. 예스 바나 기메타 기메타 골림바가 나인 기메타 기메타. 기메타. 나바가 나인.
1: Hello, Timon.
0: Yes, give me that.
1: Timon.
0: Jamge.
1: Shalom.
0: Give me that.
1: Shalom. Gungoi rata, gungoi gayi chere kui, amal gayi chere kabisa konge tenu lewat tamna angka gayi chere family nyon, amu gogi bet boyon nyon, pamu pawan nyon, gayi chere bi gayi chere kui itu muka kabisa, kaza chere golion tamu, konu amal gayi bet boyon family nyon, apa amu cai pol, amu gogi bet siginde.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